아, 그날 동네만이 여자라 그나도 그나도 흘자목록 너랑 니꺼이 흘자 그나도도 그르자목록 가보니 말이 기진 그날 동네 일로기리 동네 바야샤 저러디 하이게노

아우 가방님 마리기징 벨라이 크나토 크나토 크르 짬웅어 저라 헤너럭니 거의 허리자가 SMS니 비싱테 헤너럭 거의 허리 떼너럭니 크나나 무숭마니 르짬웅럭노 저라 증크나이 동래마니 벨라이 크나토 크나토 크르 짬웅노 거의 허리자 피아바 카니 르짬웅 반다 파이팅니 박학노 탕이 동고 사이토가는 제만착 너럭니 SMS 파이작노 나이 포리오냐이 너럭니 그나나 무정원 이래서 아무렁나 플래카냐니 자이도가는 제 만착 피아바네로 반다바야 샥저라트이 그나이동디 딜러기리동디 데너로고 저라 띄운 카이동고 101.6MHz FM 우주엔터 칸 이래서 아무 반다 대가시와 SMS 파이쇼크바지하고 저라 나에는 굿모닝 바이 앙 암포라 졸라이 티샤니 비몰 데버마 아노 르자몽 땅샤 카나르디 르자몽니 꼭타이 Shia angnini kano hambai. Takuk bimol nobelai ke hambai. Piaba rjamuni koktai. Shia angnini kano. Piaba rjamna ni munke nang shiho.

아우 증 르자몽록도 카나다키안다록 니코 혀자 카니 아 르자몽고 카니 르자몽 반다오 피아바 아버니 야글로 다보카 레디오 코이스 반다오 증 하블레니 레디오 코이스 반다오 증 산첸 테크놀로지 니 코그노테이네 아 기시자 석승 코이스 로카 싱레니 코그둥니 비싱테 그릉 호디 너록 보차이톡디 제만 삭자라티 피아바 파디 코이스 반다오 증 하블레니 피아바 르자몽테 땅샤 아 카나이 나할라시네 어저라 gwangmata khok songni sms tabo fa shok pa jak fia ba ang tomon no man ki ba na rog ni ora chamuruno khana re re wan te ref khanyo khana tong li logiri tong di pa shak jarati

한유하이디버카함큰애동네카방니다쿠부쿡대마리키징숑노 FM 오젠토원지루 1.6 MHz 오저라통고앙롤리다레디유쿠이스판다오노록바이산젠테크놀로지니콕노티네쿠이승기동네마니테녀로보저라끄릉게이샤하리통마니벨레벨레키노함바이오저라큰애동디로그리동디파야샥저라티녀

0: 큰 아타도 그러자 뭐 바디 여자라 꺽둥이 바진 탕래는 헬로 헬로
1: 헬로 바이 안 디버가함
0: 아 디버가함 람서고 타고 브리지스 더 샤디
1: 아이르 사몬 크나르 디 숄자 아 송간 사몬 크나르 디다
0: 아 부터 끼니 타코
1: 숄자 숄자
0: 솔저니
1: 예 아들 송
0: Soldier money, na?
1: Yeah, I'm not special. Massa Borna, there is a canal. No, Granana.